상세한 역사 자료와 귀중한 문물을 통해 연변의 두터운 문화 바탕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의 영도하에 단결 분투하는 빛나는 로성을 깊이 있게 묘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연변주에서의 일정은 2일간 진행됐으며,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촌 방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훈촌 동북 아시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현지에서 탐방하고, 카메라 렌즈와 연필로 연변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생동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 방문은 해외 중문 매체의 국제 전파력을 활용해 연변주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참신한 형상을 세계에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연변의 대외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양포 만족향 포자연천 관군 과일 채취원은 이미 7동의 표준화된 포도 채취 하우스를 건설하고 금손가락, 취금향, 정황 등 5개의 량질 품종을 육성했는데 연간 생산량은 3,000kg에 달합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에 풍작의 희망이 담겨있어 재배농과 범군광은 산업을 확대 장대하게 하겠다는 신심을 확고했습니다. 현재 사부 인원들은 가지 속기와 보양 관리를 다 잡고 있으며 열매가 통풍과 투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맛이 더욱 향긋하고 달콤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 판매 외에 범군광은 또 온라인 주문을 개설해 깊은 산에 숨어있는 양질 농산물이 향토를 벗어나 밭에서 바로 소비자의 입맛까지 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촌 문화관광과 특색 농업의 깊은 융합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현재 채취원은 이미 200여 명의 취업 인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은 종류가 복잡해 육안으로 유독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인식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가성 회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먹은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장기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 소구역에서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전선을 고층 주민의 집에서 복도와 창밖으로 가로질러 아래층까지 늘어뜨린 채 임의로 전선을 끌어와 전동차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선 외피가 마모되고 로화된 데다 배선이 뒤엉켜 있어 고온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 화재가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소구역에 이미 전동차 공용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충전기 이용률이 높지 않는다는 점인데 적지 않은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시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점검 및 정비력도를 높이고 상시적으로 전선을 늘어뜨린 충전에 대한 특별 정비를 전개하며 충전기의 유지 보수, 선전 인도 사업을 잘해 주민들이 규범적으로 충전하도록 인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 여러분께서도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요행 심리를 버리며 자각적으로 전선을 늘어뜨린 충전을 거부하고 부대 충전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함께 소구역의 주거 안전을 지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我还记得。
1: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2: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법제사업위원회성인대민족교포대회사무위원회성민족사무위원회관련책임동지들이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관련상황을소개하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했습니다2026년7월30일성제14기인대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에서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표결통과했습니다9월1일부터조례가정식으로시행됩니다조례는총7장57조로구성되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상위법정신과관련내용요구를엄격히시달하는한편우리성실제립각해여러민족왕대교류융합을촉진하고여러민족공동번영과발전을추동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규정했으며매년9월을전성민족단결진보선전월로정해전사회가민족단결진보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강력한힘을결집하도록했습니다점심이되자해후군촌해산물거리와삼국개개리주제상업거리에사람들이점차몰리기시작했습니다각해산물가게특색음식점은손님들로가득찼고상가들은질서있게각지에서찾아온관광객들을맞이했습니다현장에서직접해산물을고르고즉석에서조리해먹는소비모식으로관광객들은신선한해산물만의독특한맛을몰입식으로체험하면서군촌해산물관광의열기가계속높아지고있습니다뜨거운소비전경은군촌의문화관광소비활력을효과적으로끌어올리고있습니다군촌은줄곧미식플러스문화관광융합발전을핵심리념으로특색미식을착륙점으로변경문화관광명함장을빛내군촌문화관광산업의강한활력과흡인력을충분히보여주면서변경도시문화관광지명도와영향력을갈증향상시켰습니다당일오전해설사의안내하에해외중문매체대표들은연변박물관의각전시장을참관했는데상세한역사자료와귀중한문물을통해연변의두터운문화바탕과여러민족인민들이당의령도하에단결분투하는빛나는로정을깊게묘했습니다이번활동의연변주에서의일정은2일간진행됐으며매체대표들은또화룡시광동촌군촌방천애국주의교육기지와군촌동북아시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를현지에서탐방하고카메라렌즈와연필로연변의경제사회고품질발전에생동한실천을기록했습니다이번연변방문은해외중문매체의국제전파력을활용해연변주의민족단결변강안정공고개방발전의참신한형상을세계에전면적으로보여주고연변의대외교류협력을확대하는데량한여론분위기를조성하는데그취지를뒀습니다양포만족향포자연촌광군과일채취원은이미7동의표준화된포도채취하우스를건설하고금손가락취금향정황등5개의량질품종을육성했는데연간생산량은 3,000kg 에달합니다작은포도한송이의풍작의희망이담겨있어재배농과범군광은산업을확대장대하게하겠다는진심을확고했습니다현재사업인원들은가지속기와보양관리를다잡고있으며열매가통풍과투광을잘받을수있도록하여맛이더향긋하고달콤해지도록하고있습니다현장에서채취판매외의범군광은또온라인주문을개설해깊은산에숨어있는량질농산물이향토를벗어나밭에서바로소비자의입맛까지닿을수있도록했습니다향촌문화관광과특색농업의깊은융합은주변마을주민들이집근처에서안정적으로소득을늘릴수있게해줬습니다현재채취원은이미200여명의취업인원을받아들였습니다전문가는야생버섯은종류가복잡해육안으로유독여부를구분할수없으며많은사람들이일정한인식오류를가지고있다고소개했습니다특히주의해야할점은일부독버섯중독에는가성회복기가존재한다는것입니다잘못먹은초기에는구역질구토설사등가벼운위상증상만나타나고증상이잠시완화되면호전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독소가장기들을지속적으로파괴하기때문에치료시기를놓쳐생명까지위태롭게할수있습니다
0: 일부 주민 서구역에서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전선을 고층 주민의 집에서 복도와 창밖으로 가로질러 아래층까지 늘어뜨린 채 임의로 전선을 끌어와 전동차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선 외피가 마모되고 로화된 데다 배선이 뒤엉켜 있어 고온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 화재가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와 선명한 대소를 이루는 것은 서구역에 이미 전동차 공용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충전기 이용률이 높지 않는다는 점인데 적지 않은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시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점검 및 정비 력도를 높이고 상시적으로 전선을 늘어뜨린 충전에 대한 특별 정비를 전개하며 충전기의 유지 보수, 선전 인도 사업을 잘해 주민들이 규범적으로 충전하도록 인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 여러분께서도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요행 심리를 벌이며 자각적으로 전선을 늘어뜨린 충전을 거부하고 부대 충전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함께 소구역의 주거 안전을 지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원정에서 도나 6정산팀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 도시 흥성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8월 29일 혼촌 방천 룡호팀은 도나로 원정에 도나 6정산팀과 이번 시즌 마지막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축구 팬들에게 멋진 축구 향유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리그의 마감전으로서 이 경기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변 주당위 부서기이자 혼촌 시당위석이 시범부 당사위원회석인 림소림, 주 지돌군 장림국, 도나 시당위석이 소지원, 혼촌시 지돌군 심홍자, 제소리가 팬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홈팀인 도나 6정산팀은 개전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여러 차례 골문 앞 위협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은 혼촌 방천 룡호팀은 신속하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수비선을 튼튼히 지키며 기회를 노려 반격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고 인터셉트와 패스, 격렬한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현장의 응원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도나 6정산팀이 2대1로 혼촌 방천 룡호팀을 앞섰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两 팀의 공수 격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전방 압력을 강화하며 빠른 반격으로 상대 수비선을 공략했고 도나 6정산팀은 홈팀의 우세를 살려 효과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경기 80분 혼촌 방천 룡호팀은 반격 기회로 단독 돌파하고 골을 넣어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료 호각이 울리면서 두 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혼촌 방천 룡호팀은 12점의 승점 우세로 이번 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림소림, 장림국, 심홍자, 제소리 등 주시 지돌군들은 경기장으로 나와 선수들과 악수하며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은 혼촌 방천 룡호팀 선수, 코치진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온 혼촌 축구 팬들에게 위문과 경기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혼촌 방천 룡호팀은 이번 리그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팀은 홈경기와 원정 경기를 오가며 많은 본지역 청년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원정 마감전은 한 시즌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청년 축구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됐습니다.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은 축구를 중추로 문화, 체육,

0: 교류를 심화시켰고 연변 군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도시 흥성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길림성 상무청 부청장 장규강,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업위원회 부속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인 리강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훈춘시 지돌군 관아비 등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 인터넷 사회 조직 연합회의 주최와 길림성 상무청, 연변 주정부, 훈춘 시정부의 주관,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중국 전자상해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위원회, 훈춘 창달 전자상거래유한회사 협조로 거행됐습니다. 리강은 축사에서 훈춘 통상구 개방, 종합호세구 정책, 창고 군집 건설 및 AI 다국 전자상거래 에너지 부여 산업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근일 동안 훈춘시에서는 선으로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포세 물류 분배 중심 등 기능 플랫폼을 건설하고 9610, 110, 5034등 주류 다국 수출입 감독 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2018년에 4,3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48억 4천만 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성장률이 130%를 초과함으로써 전국 대러시아 륙로 통상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무에서 유를 약한 대로부터 강한 대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장규강은 축사에서 길림성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AI 에너지 부여 부축 정책, 연변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계획, 지능 물류 통로 경제 전략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계열 활동 중 하나로서 이번 특별 활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변경 새도시를 발전시켜를 주제로 AI로 다국 전자상거래 신질 생산력 부여를 주선으로 텐센트 워크버디를 통한 인재 성장 지원과 지능 물류 로봇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창고 저장 물류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며 실전형 다국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양성해 변경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을 취지로 뒀습니다. 주제 토론 환절에서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전문가 리명도, 중국 전자상해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위원회 상무비서장 오신성, 훈춘 창달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부총재 여무진 등 귀빈들이 주제 발언과 주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또 기업 접목 협력 계약 체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양성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제10편 법률 책임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및그 사업일꾼들은 본법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제때 제지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주관 부문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불량한 후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이 있는 지도일꾼과 직접적인 책임일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본법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한 경우 현급 이상 이민 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제때 제재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되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진행합니다. 범죄에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민족 신분을 이유로 취업차별, 상품 또는 봉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차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민족 사업, 인력 자원과 사회 보장,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 직책과 명령에 따라 시정합니다. 불량한 후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통보 비평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운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국가 안전, 신문 출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 관련 주관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제조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변주 동심기업 지원 복지로 발전 수호 민영 경제 발전 봉사 전문 활동이 일전에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들어지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선전 강연, 좌담 및 의문 해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 촉진법 및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진행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영,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을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상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 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 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张作霖奉命剿匪，兵进四平，还没等他坐稳的侦查处向他报告。 说现有猛匪几千多人，已经学习蒙牛哨，声言要攻打四平街，切断了我军的归路。张作霖一听就蹦起来，把桌子一拍，啪！妈了巴子，来得好！我姓张的正想找他们算账，主动送上门来了。 好嘞，副官哟，传我的命令，告诉各旅长、团长，立刻到我这里开会。是。张作霖倒背着双手，在屋里的来回直溜。过了20分钟左右，应邀参加开会的陆续来到了，就听外边战马嘶鸣。
3: 张岗的扯着脖子喊开了：“来，张，来，张，别张，哗哗哗哗哗哗哗，稀里呼噜，稀里呼噜，稀里呼噜。”能有好几十人陆续进了指挥部，在张作霖面前站了个笔管调职，是嗨呀呀一片。
2: 你看张作霖小个儿不大，那真压茬。另外，您别忘了，这是拳呢，一招拳在手，哪个敢不听？嗯，军令如山，所以这些人对他才这么恭敬。张作霖转过身一看，好，弟兄们，坐坐坐坐坐坐坐。 别谈嘛，立什么规矩？咱都是自己的哥们儿啊，别讲军营那套，坐坐坐，随便坐，随便坐，随便坐。说的众人哈哈大笑，空气放松了许多，拉椅子这才坐下。小屋啊，挤不开，有几个人搬着凳子坐在门口，四外下了流动哨。 绝对封锁消息。来参加开会的都是谁呀？张作霖的27师副师长兼53旅旅长汤玉林，就是汤二虎。27师的参谋长兼54旅的旅长谋士孙烈臣，这都是主要大将。什么55旅的旅长姬金存，副旅长韩朝喜，56旅旅长张景惠，卫队团的团长丁锡春，团副刘小春，骑兵团长穆怀义，炮兵团长杨雨婷，工兵团长郑翠平，作战处长张凯，军需处长海宽，高参袁金凯，总教官蔡平本，当当当，这都是张作霖手下的28虚呀。到了关键时刻是一个不剩。张作霖一看人都到齐了，先清了清嗓子，弟兄们，自从咱们离开奉天来到吉林，这是头一次开军事会议，不用我说，有些情况你们心里都有底数。不过呢，咱们现在是正规军了，所以什么事儿都得正规着来，跟当初拉柳子那时候截然不同了啊。今天把大家请来，有件事跟你们商议，大家出出点子，看看这个仗怎么个打法。我说胡老叔
1: 哟。
2: 胡老叔是谁？胡老嘎呀。这老头快80了，现在还不离退休，一直跟随张作霖，特聘做了侦察处的顾问。为什么？身体健康，老头经验丰富，这回也随军剿匪。张作霖叫他先介绍介绍。胡老嘎站起来乐了乐，我不会什么，那叫什么语，术语啊，我不会啊，我也不会打官腔，还跟当初那样，我知道什么呢，我就说什么。据咱们的侦察兵探明消息，蒙匪大概有3-4千人吧，号称什么叫狂飙敢死队，一色都是骑兵，装备精良，昨天奇袭了牤牛哨，杀人无数，作恶多端，令人铁齿啊。这帮家伙还扬言要血洗四平街。唐二虎一听就不干了，他们的头子是谁？哎，你别着急，二虎，你听往下说呀，我都打探清楚了，他们领头的就是狂飙敢死队的大队长，一个司令官，是蒙古人，这个人叫野绿仙仙。他是什么人呢？就是蒙古悍匪五虎上将之一野绿恒通的叔叔，叫野绿仙仙。他就是狂飙敢死队的带头人，就是他领头干的。什么他妈的狂飙敢死队？师长，让我去吧。我领着弟兄们到那把他包圆了。吉金从砍抄起也站起来了，师长，把任务交给我们吧，不就几千人吗？我们领着大刀队去，一顿大刀都把他们收拾了，对，打打，一个个是摩拳擦掌，士气旺盛。张作霖一看，心里头美滋滋的，心说这才行，这才像个军人。一听打仗发怵，脑仁都疼，那还能打胜仗吗？这一个个跟老虎跟豹子似的。不过张作霖不急于分兵派将，乐呵呵听大家发言。孙烈臣说话了，你看这孙烈臣呢，参谋长啊，那是27师举足轻重的人物，是张作霖左右手。 孙烈臣一向非常稳重的，魏总说话之前冲大伙点点头。师长，我说几句，方才弟兄们这股好战的心情值得羡慕，值得称赞，但是有勇无谋不能成。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珲春 방천 룡호팀은 원정에서 도나 육정산팀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6기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 강한 산업 기초로 변경 새 도시 흥성 珲春 다국 전자상거래 전문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8월 29일 珲春 방천 룡호팀은 도나로 원정해 도나 육정산팀과 이번 시즌 마지막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축구 팬들에게 멋진 축구 향유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리그의 마감전으로서 이 경기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변 주당위 부서기이자 珲春 시당위석이 시범부 당섭연회석인 림소림, 주 지돌군 장림국, 도나 시당위석이 소지원, 珲春시 지돌군 심홍자, 제소리가 팬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홈팀인 도나 육정산팀은 개전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여러 차례 골문 앞 위협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은 珲春 방천 룡호팀은 신속하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수비선을 튼튼히 지키며 기회를 노려 반격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고 인터셉트와 패스, 격렬한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현장의 응원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도나 육정산팀이 2대